Hold up.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? 잠깐 hold up.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. 흥얼거려 멜로디. 시원한 밤 공기.